0: 엄마. 야. 야. 너로 시작 젤마.
1: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마. 젤